0: 아야.
1: 무사. 아야.
2: 소울풀 뮤직 히트.
3: Where we go for live right now by no other than Kiddy. Let's go.